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요즘 매일 꾸꾸리 꿉꿉합니다. 신경통 들 듯한 느낌. 오늘은 쉬는 날이라 아직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아침마다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시간에 누워 있는 느낌 너무 좋아요. 음악 들으며 계속적으로다가 누워 있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저희 방 찾기십니다. 담미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신청난에서 뵙기 힘든 분인데 관계가 불량합니다. 오늘 12시에 방송이 있으신데 방송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누워 계시면서 컨디션 조절하시길 바라봅니다. 담미님의 최애 가수분이죠. 이승환의 너에게만 반응해, 스테이의 바다를 건너 두 곡 함께합니다.

예, 신청단의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이 시작되었네요. 피곤한 몸 이끌고 오늘 하루도 아들과 시작해봅니다. 우수님도 알찬 하루 되세요 라고 하시면서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월요병에 다 시달릴 수 있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잘 이겨내시면 한 주 멋지게 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함께 들으시면서요 좋은 하루 열어가시길 바라봅니다.

손가락만 들어도 자꾸 네 생각에 눈물이 나. 세수하다 모르게 자꾸 네 생각에 눈물이 나. 자꾸 네 생각이 나. 울고 울어도

저번 주 다녀가고 오랜만에 왔어요. 며칠 동안 친정 갔다 어제 왔네요. 긴 친정 나들이로 집안꼴이 말이 아니지만 정리하느라 바쁜 하루 될 것 같습니다. 남편 출근에 이어 아이 동원시키고 나니 이제 좀 숨 좀 돌리고 커피 한잔 하네요. 어제 회사 다닐 때보다 퇴사하고 나니 더 바쁜 느낌이네요. 우수님 오늘도 방송 잘 드릴게요. 전화를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월요일 정도는 바쁘게 보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월요병이 오는 것보단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하루를 보내야 월요병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해져라님, 오늘도 멋진 하루 열어가시고요.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합니다.

예, 제 시간 신청나는 마감을 했습니다. 스타비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스타비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 선곡으로 1990년도 노래 몇 곡 듣고 옵니다. 디바의 왜 불러, REF의 가을의 기억, 엄정아의 목소리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예전곡 몇 곡 들었으니까 신곡도 몇 곡 들어봅니다. 위크의 그냥 보고 싶었어, 한책방의 그 여름 밤 공기, 파니니 블런치의 사랑 바로 너야 함께 하시고요. 저는 마지막 엔딩 인사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콜라보가 매력적인 이유는 서로 다른 개성들이 만나서 혼자서 낼 수 없는 케미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만들어진 특별한 콜라보가 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만남들로 채워지기를 또 한번 바라봅니다. 스타비님과 좋은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요. 오늘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주말에 여유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아침부터 잔소리 버튼이 눌렸는데요. 아이들이 벗어놓고 간 흔적들을 하나씩 주워서 세탁기에 넣으며 이번 주 청소도 시작해 봅니다. 물건에 발이 달린 것처럼 매일 내거 어디 갔지?를 외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물건마다 제 자리를 정해주는 작업도 해야겠어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티도 안 나고 가장 재미없는 일이 정리정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나씩 제 자리를 찾아주다 보면 우리 마음도 조금은 정돈되는 것 같아요. 즐거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겁게 해보려고 마음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질러지면 다시 정리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 올리기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오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안녕하세요, 꽁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에 집 밖에 걷기 운동 갔다가 왔어요. 집 안에 가만히 있으면 엄청나게 더운 날씨였는데, 간편한 옷차림으로 나가서 아침바람이 쐬니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중간에 고양이 아지트 근처에서 친한 고양이도 만났어요. 아침 일찍부터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서 자동차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간식이라도 좀 가져갔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고양이 간식이 없거든요. 당근 마켓으로 좀 구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요. 배는 고픈데 딱히 먹고 싶지는 않은 그런 이상한 상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삶은 감자를 먹어야 하는데요. 입맛이 좀 없어서 어제 친누나가 갖다 준 열무김치에 밥을 비벼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감자는요, 세 개를 먹어야 합니다. 꽁치님, 그거 꼭 개수 세서 먹어야 돼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열무김치에다가 밥 비벼서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김현성, 다시 사랑하려 해, UN의 미라클, 오션의 More Than Once 함께 해봤습니다.

월요일의 흐린 날씨에 몸이 움직일 때마다 뿌드득 소리가 나요. 그러나 버텨야 하는 우리의 숙명, 괜히 월요일이 헬이 아니죠? 버텨보겠습니다. 피자마님께서요. 2NE1의 Go Away 그리고 원더걸스의 I Feel You 전해드렸습니다. 울랄라 세션의 런 데빌런 다음 곡으로 이어갑니다.

글루미 썬데이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의 섹시한 남자 그리고 자자의 왔어 전해드렸고요. 다음 곡으로 오투포의 첫사랑 이어갑니다.

NS윤지의 If You Love Me 함께 했습니다. 박지훈의 가차, 조윤아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신청곡 언제 나와요? 계속 기다리셨는데 너무 늦게 전해드린 게 아닌가 죄송스럽네요. 함께 해봤습니다. 2주 후에는 아빠 팔순이세요.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검색을 하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네요. 구두도 사야 하는데 신을 생각하니까 벌써 발이 아파옵니다. 패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꾸밀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마오님께서요. 저도 무언가 꾸민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 먹고 조금 비싼 옷을 입고 가면 저희 어머님께서 아우 예! 저를 한 대 딱 때리시면서 옷 좀 사 입고 다녀 라고 하십니다. 충격 먹었어요. 어머니 저 이거 산 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돈되어 보이고 또 어떻게 하면 친정에 갔을 때 초라해 보이지 않고 조금 세련돼 보일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에일리의 If You 그리고 케이시 나 그댈 위해 시안 편을 쓰겠어 이어드리겠습니다. 와우님, 아 그래도 무언가 준비한다는 그런 과정이

한 주의 첫 스타트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제 10개월 들어선 아들이 갑자기 자기 키만한 의자를 붙잡고 한 발 한 발 걷더라고요. 우연이겠지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걸음마 보조기를 밀어보라고 해봤더니 밀고 한 발 한 발 떼고 걷더라고요. 순간 놀랐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했어요. 금방 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잘한다고 매일매일 칭찬해줘야겠어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최성곤의 네가 좋아, 김동률의 출발, 이수현의 에어리언입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는 방송이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아침에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방송 복이 터졌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일요일에만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면접을 본 것도 일주일에 한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방송에 좀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자꾸 욕심이 생겨요. 나 일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자꾸 막 잡코리아 뒤져보고, 아, 이력서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뭔가 좀 초조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그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쉬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꾸 일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좀 불안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행복해져라님. 주말 잘 보내고 오시는 거죠? 제가 퇴사한 지 일주일이 되어 가는데요. 출근해서 일할 때보다 퇴사하고 쉬니까 어째 시간이 더훅 지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딱히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오늘도 날이 많이 덥겠죠. 내일 남의 편 생일이라 장도 봐야 하고 다른 볼일도 봐야 하고 생일상 준비하셔야죠. 방송 듣고 외출해야겠어요. 오랜만에 방송 잘 듣습니다. 맛난 점심 드시고요. 시원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행복해져라님. 아마도 저랑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쉬고는 있는데 뭔가 좀 이게 맞나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공기남의 웰컴, 한올의 상상, 루시의 구구절절. 신청곡 전해드리면서요, 우리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해봐요.

제시간 신청곡은 벌써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방송 준비 중이신 단미님 앞으로 신청곡 주세요. 신청곡은 넉넉하게 해주시고요.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단미님 앞으로, 다음 방송 단미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꽃미남님의 신청곡을 함께 했습니다. 신곡으로 정해보셨대요. 네이비 쿼카, I love, 그리고 영재의 A Perfect Day, 새빛의 푸른 잎사귀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햄버우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하고 전화가 여러 군데서 와서 바쁩니다. 이수영의 광화문 연가, 이안의 물고기 자리, 휘성의 불치병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얼마 전에 멀쩡한 휴대폰을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했습니다. 뭐 삼성 어쩌고저쩌고 뭐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저희 아이 요금제 바꾸러 갔다가 오, 아무 생각 없이 더 요금이 싸진다고 하길래 바꿨는데요. 원래 네, 잘 쓰고 있던 휴대폰이라 그런지 이게 좀 색깔도 똑같고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네, 설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신경질이 났어요. 전에 사용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설정하고 하는 도중에 예전에 저희 아이가 찍었던 사진 그리고 영상을 발견을 했는데요. 어머나, 어렸을 때 아이들이 찍었던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와, 이게 지금 보니까 그때 그 생각들이 나면서 갑자기 내 안구에 막 습기가 차는 거 있죠.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데 나는 왜 이런 것들의 소중한 시간들을 가끔은 놓치고 있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순간들을 기록을 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에요. 분명 지금은 그래 뭐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생각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꺼내보면 아 그때가 정말 좋은 날이었구나 하는 그때가 옵니다.

스타빌 가요올릭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단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묘한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는 모르는 것을 마주했을 때 눈을 반짝이며 한 걸음 더 알아보고 싶어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낯선 느낌이 조금 두려워서 슬그머니 도망치고 싶어지기도 하니까요.

모른다는 뜻은 분명 하나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참 신기하게도 극과 극이 되고는 합니다. 어쩌면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앞으로 예쁜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가장 설레는 상태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하루는 내가 마주한 서툰 순간들 앞에서 나의 마음가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로서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이시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효원의 소심한 고백, 건희의 3, 4 두 곡 전해드렸고요. 꽁치님께서 담미님 안녕하세요. 비가 내릴 수도 있게 꾸리꾸리한 날씨입니다. 오전에 형이 부추씨를 뿌리자고 해서 부추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다행히 20분 정도 만에 끝냈어요. 요즘 찐감자를 먹고 있는데 설탕에 찍어 먹는 것을 안 하니까 먹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 그냥 살짝 찍어도, 아 근데 찐감자를 설탕에 찍어 드시는 거예요? 어? 저희는 소금 찍어 먹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아, 저는 설탕을 찍어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드시기가 힘드시다면 살짝 찍어 드세요. 상자채로 보내주셔서 싹이 나고 상하기 전에 처분해야 해서 지옥 같은 감자 먹기 중입니다. 아 진짜요? 감자. 근데 요즘에 핵감자가 나는 때인가요? 감자 먹고 싶은데 저희는 감자가 없어서. 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넘치는 집은 넘치고 부족한 집은 계속 부족하고 이게 문제네요. 저희 집에도 감자가 좀, 아, 감자 사 먹어야겠다. 네, 감자 먹고 싶네요. 아니 강원도가 물론 감자 그렇죠. 예, 강원도인데 뭐 제가 감자 농사를 짓는 건 아니니까. 아, 근데 요즘 마트에 감자가 보였었나?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인가 핵감자가 나는 시기라고는 하더라고요. 감자 먹고 싶어요. 네, 먹고 싶네요.

네, 우리 꽁치님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루미구구님께서 요즘 거기 시원하다면서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여기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어제는 좀 춥더라고요. 어제 또 제가 아침에 출근을 했었는데 그 여름 니트를 제가 이제 입고 갔거든요. 네, 긴팔. 왜냐면

추우니까. 그런데 그 여름 니트가 시원해요. 몸에 그 닿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이제 포근한 느낌보다는 여름 느낌, 여름 니트는 좀 시원한 느낌이거든요. 살에 닿으면.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나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아, 진짜 옷 내가 잘못 집었구나. 잘못 입었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근데 뭐, 예. 덥기는 합니다. 그리고 비가 좀 많이 왔었어서. 저 지금 발음이 왜 이 모양이죠? 예, 비가 왔었기 때문에 좀 꿉꿉하고 눅눅하고 계속 좀 그런 느낌이에요. 장마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뭐, 물론 이제 일기예보에서는 이틀 내내 비가 내릴 거라고 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진짜 비가 많이 왔었고, 그리고는 금방 그치기는 했어요. 그 이후로 해서는 해를 볼 수가 없네요. 해가 나는 것 같다가도 해가 없어요. 그래서 좀 계속 눅눅하고 꿉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저희 동네 자체가 좀 여름이고 뭐고 간에 계속 좀 눅눅하잖아요. 바닷가 마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합니다. 바닷물 되게 차가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날이시라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쉬시다니. 그러니까 제가 네, 원래는 월요일에 쉬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하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됐어요. 네, 평일에 쉬는 게 좀 부담스러워졌는데 오늘 안 쉬면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지금 하는 마음에 네, 오늘은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쉬어요. 뭐 그렇지만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모레도 출근해야 되고 아 근데 로또를 안 산 거예요. 제가 로또를 사서 1등이 돼야 이제 이걸 안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로또를 또 못 샀네요. 로또 살 시간도 없어요. 아 근데 요즘에 그 뭐지?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하던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모르겠네요. 너무 그냥 바빠요. 예,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신경 쓸 일도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그냥 좀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쉬니까 너무 좋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냥 그 시간에 우스님 방송하실 때 저 들었거든요. 침대에서 들었어요. 누워서. 아니 내가 이 시간에 누워서 방송을 듣고 음악을 듣다니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잖아요.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벌써 12시 46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 근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쉬는 날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저는 뿌두둑거리는 몸을 이끌고 나왔는데 점심시간 기다리며 감사히 잘 듣습니다 하셨네요. 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식당 메뉴는 무엇이었나요? 저도 출근하면 점심 메뉴 꼭 확인하거든요. 오늘은 뭐 좀 먹어볼 만한가 이렇게 보는데 예, 맛있는 식사 하셨기를 바라고 저처럼 이제 점심시간이 보장되는 직업이 아니시잖아요. 피사마님도 뭐 물론 밥만 빠르게 먹고 또 일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조금 예, 여유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청해주신 곡 들을까요?

12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저는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과자 중에 꽃갈콘이 있습니다. 아시죠? 꽃갈콘을 좀 먹었는데 속이 굉장히 불편하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가 맞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점심을 뭐 점심다운 점심을 먹지는 못했는데 방송 끝나고 뭐 좀 먹을까요? 여러분들은 뭐 드셨나요? 네. 아, 콩나물국. 우리 필사마님은 콩나물국 드셨대요. 좀 개운했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콩나물 차 같았다. 그러면은 그냥 맛이 없었나 보네요. 그렇죠 뭐. 예. 회사밥이 참 맛있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뉴가 굉장히 훌륭하고 그래도 뭐 일하면서 먹어서 그런가 좀 그렇게 막 훌륭하게 맛있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저희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잔치국수예요. 네. 잔치국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꽃미남님께서 안녕하세요 단미님 두 곡 신청하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네요. 네, 청해주신 곡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꽃미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 꽃미남님께서 오늘 기분이 아주 좋으셨나봐요. 네, 청해주신 곡이 굉장히 다 신나네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걸 할 수 없게 만드는 신남? 제가 음악 들으면서 다른 걸 좀 보고 있었거든요. 저희 그 네, 문서를 좀 보고 있었는데 아 더 이상 집중해서 볼 수가 없겠다. 네,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아 음악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네,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 꽃미남님께서 오늘 기분이 참 좋으셨구나. 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대화창에 누가 계신가 좀 볼까요? 우리 도리도리 이쁜돌이 이쁜돌님 계시고요. 그리고 앙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햄바오님 햄바오님도 계시고요. 여랑이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끝났습니다. 우리끼리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 가져왔어요. 네. 제목도 굉장히 지금 그 대화방에 계신 우리끼리 이게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음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네, 굉장히 빛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만의 거리님 계시네요. 서글님 계셨죠? 음악 들을까요?

그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그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 좋아

네, 1시 하고도 18분 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2시부터는 우리 바다비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바다비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햄바오님께서 안녕하세요 단미누나 천국 남깁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일을 했는데 출근을 했어요 주말에. 그런데 뭐 무난하게 잘 보냈습니다. 저는 집사람이 기분이가 안 좋아서 주말 이틀 동안 술을 함께 마시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궁금한데 그 얘기는 없는 거예요.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잘 들을게요.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아내분께서 기분이 안 좋았던 이유는 뭔데요? 어떻게 좀 잘 풀어주셨나요?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주변에 집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은 저희 아빠가 그랬었나? 네, 아빠가 그랬던 거 어렸을 때 들었던 이후로는 집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네, 아 조금 특별하다? 특이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햄버거님. 아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저 잘은 모르지만 방송하면서 대화창에서 가끔 보는 햄바오님 모습을 보면 아내분께 정말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내분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 잘 풀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안 좋은 기분도 예, 좋은 기분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부부 간의 문제는 두고만 아시는 거긴 한데 이런 건 응원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응원합니다. 아내분 기분이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제 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우리 센치신님, 안녕하세요. 담미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요즘 매주 배드민턴 대회를 다니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어제는 통영 대회였는데 혼합복식 2위, 남자복식 3위로 입상을 했습니다. 부상으로 라켓과 미니백을 받았네요.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대회에 참가할 예정인데 가족들은 또 부상당할까봐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요, 땀 흘리고 천상 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때가 온전히 나로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 놓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걱정하는 마음을 잘 아니까 조심해서 부상당하지 않고 취미이자 특기인 민턴을 오랫도록 해야겠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센치신님 사연 읽을 때마다, 전해드릴 때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진심이에요. 존경합니다. 저는 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싶어요. 그리고 뭐 말씀 주셨지만 부상을 당하셨던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겁이 나서 못할 것도 같은데 전혀 그런 거에 굴하지 않으시고, 진짜 존경합니다.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그런 사람이지를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 저게 되지? 저게 된다고? 저렇게 한다고?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오에 오셨는데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안 드셨다면 방송 후에 꼭 챙겨 드시고요. 오랜만에 담미님 목소리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2시간 힐링하면서 오늘 하루도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저도요. 예, 저도 센치신님 사연을 오늘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 사실 신청곡 한 곡 더 남겨두고 있기는 한데 그 곡을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선곡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취향이겠죠? 지금 나가는 곡도 제 취향입니다. 제가 그 음악을 들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출퇴근하는 그 짧은 시간에 음악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심방송. 그 차에서 주로 듣는 음악들이에요. 지금 나가는 적재의 기억은 추억이 된다. 이 곡도 제 차에서 울려 퍼지고요.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는 곡도 차에서 많이 듣습니다. 사실 방송 중에 그 마크투베 곡을 제가 자주 틀었던 것 같은데 차에서는 안 들어요. 정말 좀 다른 것 같아요. 방송할 때 제가 듣는 곡들하고 그리고 정말 저만의 공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나만의 공간이 있으신가요? 일하는 자리 말고요. 네, 뭐 일할 때는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시겠죠. 나는 맨날 혼자 일해. 내 공간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공간 말고 그냥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아침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낮 시간에 방송. 그러니까 방송할 때 그 두 시간은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저 노래도 좀 많이 따라 부르거든요. 어제 퇴근하면서 오늘이 이제 쉬는 날이니까 차에서 저거 노래 막 따라 부르면서 퇴근을 했거든요. 그 출퇴근 시간에 노래 따라 부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출근할 때 노래 잘 안 따라하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미 출발부터 안 좋은 기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노래를 따라 부르지는 않고 거의 노래 들으면서 그냥 마음을 다잡는 거죠. 아 그래 오늘도 그냥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하는데 퇴근할 때는 또 그러면 퇴근할 때는 기분이 좋아져서 노래를 부르느냐 또 그렇지도 못해요. 아 너무 지친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꽤나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그런 생각도 하죠. 너무 피곤하니까 씻는 것도 힘들잖아요. 엄마가 씻겨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래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일 거의 없는데 또 부끄럽잖아요. 근데 방송하는 두 시간 하고 그리고 예, 퇴근할 때 차 안에서 어제는 좀 그랬네요. 그쵸 그쵸. 출근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있나? 누가 있지? 아,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어떤 그 정말 얼마나 어른이어야 출근하는 게 즐거울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직 어른이 아닌가 봐요. 센치신님이 청해 주신 곡이에요. 박다혜의 아 근데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마크투비의 노래가 나갔는데 지금 제가 이걸 틀겠다고 이렇게 까불어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아 정신이 나갔는데? 이거 안 될 것 같네요. 예, 제가 선곡한 곡입니다.

노래를 꽤 많이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시간이. 네, 들으셨던 오웬의 곡은 정말 많이 듣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는 정화로의 나의 달, 이 곡도 예, 차에서 듣습니다. 저는 네, 모레 수요일? 예, 수요일에 또 방송이 있어요. 그날도 제가 차에서 듣는 곡 가져올게요. 오늘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바다비님과 더 많이 행복하세요, 여러분. 월요일이라 좀 힘들 수 있지만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햇살은 사라지고 약간 예 잿빛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햇살 없는 하늘 아래여서 그런지 바람이 선선한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감기가 옮은 것 같습니다.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그분의 증상과 아주 똑같습니다. 감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호수 방송국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들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도 전달해줄게. 너에게도 전염시켜줄게. 여러분은 전염되는 방송, 함께하고 싶은 방송, 하늘호수 방송국 바다비의 가요 FM 4시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저희는 7월달 휴가 계획서, 그러니까 언제 쉴 건지 그걸 내라고 해서 냈는데요. 아, 내면서 보니까 여름휴가 가시는 분들 날짜 잡으셨더라고요. 올해 여러분 여름휴가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자, 떠나자. 바다로? 자, 떠나자. 산으로? 예, 저는 그 여름에는 특히 그 휴가철에는 어디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 틈에서 있는 것도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너무 더워. 그리고 예, 또 여름철에는 집에 있는 게 가장 시원하니까 여튼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7월 17일 예, 그때 7월 16, 17 휴가는 잡았는데 한마디를 딱 했다니까요. 시원한 데 아니면 가지마. 집에서 에어컨 빵빵 켜놓고 맛있는 거 시켜 먹어. 그게 가장 좋은 휴가야 라고요. 여튼 저는 여름에는 더운 곳보다는 시원한 곳, 예, 시원한 곳 중에서도 예, 내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내 집, 예, 집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여름 휴가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휴가 계획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함께 게시판에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게시판 데이트 이용해 주시고요. 사연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 OST 나왔어요. 이승철 가수 믿고 보는 방송입니다. 수빈이는 예고편 받아요. 볼 시간이 없어요. 수고하세요. 라고 하셨네요. 예, 본방 사수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러쿵저러쿵 보신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서 선생님들께서 참교육 넷플릭스에서 나온 건가요? 어떤 그 참교육 너무 재밌다고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그 참교육을 5회까지 봤는데 예,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현역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참교육을 안 본대요. 그렇게 이상한 선생님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렇게 이상한 학생들도 거의 없어서 예, 그 참교육을 보는 게 약간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참교육도 보고 더 스카웃도 보고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보고 하면서 올여름 집안에서 시원하게 이러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돌팔매질 하겠죠. 여행 떠나실 분들은 떠나시고 예 그렇게 우리 이 여름 잘 버텨보아요.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일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 제가 늘상 부르짖던 말, 속지 말자 마이크빨, 속지 말자 캐릭터빨. 목소리는 얼굴이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예전에는 C클럽에서 제가 제일 처음 방송을 했거든요. C클럽에서 방송을 할 때 캐릭터가 있었어요. 아주 예쁜, 아주 귀여운, 아주 깜찍한, 아주 섹시한 그런 캐릭터가 있었죠. 그래서 늘상 속지 말자 마이크빨, 속지 말자 캐릭빨. 예, 그리고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기술이 발전되고 핸드폰이라는 기능이 나왔죠. 그 핸드폰에 보면 요즘에 그 카카오톡이라고 해서 카카오톡에 자신의 사진들을 또 많이 올려놓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진도 정말 잘 나온 사진 중에 하나를 분명히 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 더 추가했죠. 속지 말자 사진빨 이라고. 근데 그 옛날 한 옛날에 제가 방송할 때, 특히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방송할 때 저희 작기님들이 타자를 거의 많이 안 치셨어요. 저는 주변에서 말렸죠. 바다비님, 방송 멘트는 참 고상하신데 타자가 채팅이 좀 예, 그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셔서, 아, 내가 타자가를 이쁘게 치지 않는구나, 타자를 좀 덜 쳐야 되겠구나, 뭐 여튼 그래서 타자를 한동안 안 쳤죠. 그랬더니 대화방에 사람들이 없어서 방송할 때 진짜 재미없었는데, 요즘에는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께 함께 해줘서 참 좋아요. 오늘도 열심히 타자 치고 계주시는

계시는 프라비다님, 병아리 아빠님, 그리고 우리 이쁜 돌림 앙님 고마워요. 바다비님 안녕하세요. 엄마 점심 식사 챙겨드렸는데 열무김치, 생두부 두 조각, 생당근 조금, 부추김치, 생양파 약간 많이, 쌈장 약간, 닭고기 조림 적당히 챙겨서 차려드렸는데 엄마가 작은 밥그릇에 열무김치 넣고 싹싹 비벼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접 하나 꺼내드렸습니다. 열무김치 비빔밥 드시면서 다른 반찬 남기는 거 아닌가 살짝 걱정했는데 예, 클리어하셨고요. 저도 아침에 열무김치 비빔밥 해먹었는데 열무김치가 추가되니까 엄마도 입맛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점심에 찐감자 작은 것 하나 먹었는데 안 되겠네요. 대접에 밥 비벼서 맛나게 먹어야겠습니다. 근데 고추장 사놓은 곳 있는데 안 꺼내주는 형입니다. 한 그릇 비벼먹는다고 큰 고추장통에서 꺼낼 수도 없고 맛이 덜해도 그냥 비벼먹어야겠네요. 바다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과를 사와요. 근데 먹던 사과가 남아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새로운 사과? 헌사과? 예, 우리 꽁치님께서는 헌사과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저는 예, 새로운 사과를 일단 까먹고 중간에 같이 사람들하고 많이 먹을 때 두 개를 섞어 넣습니다. 나는 소중하니까.

방송을 하다 보면, 방송을 듣다 보면 작기분들의 선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가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그 꽃미남님 같은 분은 노래를 대부분 새로운 곡,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디밴드 곡을 많이 가져오셔서, 근데 좀 그 잔잔한 노래들을 많이 주셔서 노래를 듣다 보면 아, 이런 가수가 있구나, 이런 노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어쩌다 한번 하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아, 이 노래 저번에 똑같이 신청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노래, 뭐 예컨대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누군가는 오늘 듣고 또 누군가는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니라, 예,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 노래를

오늘 처음 접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들어서 좋은 것인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선곡을 할 때 인기 대중가요? 아니면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노래들? 네, 그런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보편적인 노래를 굉장히 많이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 부른다라는 건 그만큼 노래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기 차트 범위 내에서 방송 진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노래를 듣다 보면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 그리고 지하에 묻힌 인디밴드 가수들, 그리고 노래 한 곡으로 이슈에 올랐다가 활동을 못하고 무명 가수처럼 살다가 어느 날 확 뜬 가수들, 그런 다양한 가수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약간 다양한 노래들을 함께 우리가 들으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신청곡 위주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자키들의 선곡 능력보다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곡으로 주시는 노래들을 듣기 때문에 어쩌면 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들어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했던 노래들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가수, 보편적인 가수를 참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이 사람들의 성향은 각자 개취잖아요. 개인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 앞전 방송하신 단미님께서는 인디밴드나 그 알려지지 않은 좋은 가수들을 많이 선곡해 오시고 우리 흑장미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 노래 많이 좀 좋아하시고 새로운 신보도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빨리 전달해 드리는 또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을 청취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방송, 그런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지 않나 싶네요. 저는 서태지 노래 힙합 진짜 좀 안 좋아해서 그 외의 신청곡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제외하는 랩, 트로트, 팝송 제외하고는 서태지 그리고 몇 곡 제외하고는 거의 다 신청곡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노래들은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세요.

바보같이 나만을 바라봐주 아름다운 너의 맑은 눈 차가운 이 겨울 필사마님께서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햄버우님께서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로 정말로 좋아하는 저의 최다비 누나 천국남규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2시간 동안 사랑스럽게 잘 들을게요. 방송을 시작할 때 늘상 목소리가 잠겨있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 방송하기 전에 옛날 옛날 한 옛날에는 전화통화를 가끔씩 이렇게 막 하고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목소리가 좀 잘 안 풀려서. 근데 요즘에는 전화를 할 사람이 없어서 다니야! 이리 와봐! 다니야! 막 이렇게 다니를 몇 번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좀 풀리질 않네요.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목소리가 괜찮아지니까 나 감기 안 걸린 건가? 나 병원 안 가도 되나? 또 막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목소리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일반 톤보다 도레미 파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약간 잠을 자거나 자고 일어나면 여보세요 이게 자고 일어났어? 다들 알아요. 완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해도 잤어 이렇게 말씀들 하시니까 아, 내 목소리는 좀 그렇구나. 방송 전에 가끔씩 목을 풀어야 되는데 그 풀지 못함이 여러분들에게 방송 초반에는 일상 컨디션이 안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딱 1시간 진행하면은 그다음부터 목소리가 풀리거든요. 저 앞으로 방송 3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지나면 목소리가 풀리니까 아 뭐지? 3시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또 예 여튼 시간이 지나가면서 좋아진다는 건 다 뭐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뻐지는 여자 바다위 가입 FM 4시까지 함께합니다.

인내부 대화방에 들어오시면 흑정민님께서 공지를 일주일마다 올리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자켓톡에도 이렇게 공지할 겁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그 제가 언제 또 방송하는지 궁금하시면 들어와 예, 한효수 방송국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바다비님의 방송 시간은 오늘 2시에서 4시, 내일은 12시에서 2시, 24일은 10시에서 12시 이렇게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흑장미님은 22, 23 월요일 화요일 방송이 없으시네요. 웬열? 어쩐 일로 방송이 없으신가요? 예, 24일날 2시, 25일날 10시 그리고 26일날 12시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앞방송 하신 단미님, 목소리 예쁜 단미님께서는 24일날 오, 제 앞시간이네요. 아침 8시 그리고 금요일 또 아침 10시 이렇게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좋아하시는 자키분들 시간표 확인하셔서 바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는 아, 이 시간 방송하시는구나 기억했다가 한 번쯤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같은데요. 예, 우리 그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오늘도 티내주셨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죠. 김동률의 출발, 보아의 아틀란티스의 소녀, 그리고 QWER. 저 이 노래 엄청 많이 좀 약간 헤맸거든요. 내일은 맑음 아니거든요. 이 노래 아니고요. 내일은 맑음. 저 QWER의 노래를 가끔씩 이렇게 내일은 맑음 해가지고 선곡 굉장히 좀 자주 한 편이었는데 내일은 맑음 이라고 해가지고 내 꿈꾸는 마음으로 님께서도 하늘에서 방송곡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들으시거든요. 벌써 우리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도 낮에만 거의 방송을 들으시는 게 직장에서만 방송을 들으시고 퇴근하면 잘 안 들으시는 거죠? 그쵸? 낮에만 들으시는 거죠? 가게에서 크게 틀어놓고 들으시는 거죠? 그쵸? 예, 아, 퇴근하면 가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낮방송하니까 아무래도 바다비라 닉님이 또 익숙하고 우리가 또 함께 오래 했잖아요. 근데 그 꿈꾸는 마음으로님하고 친해지기가 10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 예, 여튼 그래서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 일단 김동률의 출발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맑음, 그리고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까지 전달해 드릴게요.

저는 진짜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정말 일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잔잔해요. 근데 출근만 안 하는 날은 아침에 전화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타이니언을 하나 먹었는데 그냥 잠이 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선생님이 아니 왜 이렇게 카톡을 안 보시는 거예요? 막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 빨리 답하시라고요. 아 뭘요? 그랬더니 어쨌든 뭐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 뭐 하시냐고 저 이렇게 난 잤어요 그랬더니 아 그럼 주무세요 하고 저는 그러시더라고요. 여튼 참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 맘대로 되는 게 1도 없다. 아프고 싶지 않지만 아프게 되고 기분이 나쁘고 싶지 않지만 기분이 나쁘게 되고 뭐 이런 게 인생이지 싶다가도 그 어제 회사에서 약간 좀 깊은 빡침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깊은 빡침이 있었는데 생각을 막 계속하게 하게 되는데 제 신조가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가 제 신조거든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착하게 살자. 근데 그 착하게 사는 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욕이 크레이지 냔 크레이지 냔 요거밖에 없어서 가끔 아 더 심한 욕을 좀 배웠으면 그냥 막 해줄 수 있을 텐데 그거 하나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 아 아쉽다 분하다 막 약간 이런 마음도 있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제 성격이 단순 무식해서 막 박아야 되는데 또 그 박지를 못하니까 막 어저께는 그 가슴앓이를 얼마나 했는지 정말 밥을 하나도 못 먹었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도 안 돼서 아침밥을 막 부지런히 챙겨 먹고 예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치카치카 잘하면 착하게 돼요. 저 치카치카 진짜 열심히 해요. 하루 3번 한다고요. 근데 그 정말 단순무식한 O형이라서 들이박아야 되거든요. 그 순간 들이박아서 다다다다다다다 해야 되는데 그 다다다다다를 참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리고 여튼 그 능력을 인정받고 싶으신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그 분함이 저에게로 다 쏟아지는 것 같아서 와 여튼 어제는 정말 우울했는데 오늘은 예 좀 좋은 것 같아요. 퇴근하면서 다른 선생님에게 다다다다다다다 했더니 예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일 또 괜찮아지겠죠?

가을이님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흑정미님 아까 어지럽다라고 했는데 지금 괜찮아요? 오, 낭만늑대님 계셨네요. 좋아요. 단미님 이쁜 돌림, 우리 이쁜 돌림 월요일인데도 바쁘신 나중에도 중간중간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꽁치님, 앙이님, 여랑이님, 비주마님, 월요일날 워낙 바쁘니까 인사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 내일도 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 일 보시기 바랍니다. 비주마님 계시고요. 러그님, 유리님, 하늘도 아미님, 스페이스아마님, 자바라 원사장님, 예, 오늘 위로해 주는 거죠?

맞아요.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와요. 수민 씨 오늘 비 안 와요? 비 오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 꼭 안전운행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햄바오님 고마워요. 마쿠님 계시고요. 힝힝님, 아 신우아빠님, 신시아님, 북구맘님, 오이님, 지니님, 그남자님, 와우님. 와우님은 자리는 안 계시네요. 러그님, 저랑 옆 동네 사세요. 진짜 바로 옆 동네 사셔가지고. 초록이님, 악님, 악님은 안 그래요? 바드비님 너무너무 좋아하셨군요. 이라긴인데, 악님은 저 너무너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오늘 나이트 하잖아요. 나이트 하면 내일 아침 9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9시에 퇴근을 해서 한가하고요. 내일 모레는 보수교육 받습니다. 보수교육 받는데 옆에다 이제 노트북으로 틀어놓고 저는 방송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그래요. 초록이님 계시고요. 들꽃처럼님 반갑습니다. 세이클로버님 바나나 차차. 예.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바나나 차차 차차님 계시고요. 뚱이님 요즘 뵙기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누님, 이영수님, 바이크트님, 정따롱님, 아 참이슬이, 우리 김지태님, 욕심쟁이님, 그리고 청바지님, 나만의 거리님, 그리고 야간비형님, 김오누님, 앙님, 선인의 추억님,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사님, 팡유님, 프라비다님. 요즘 저 시간마다가 우리 그 프라비다님 일상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조기 신청곡 날의 공지, 바다비가 내일도 방송한다, 모레도 방송한다, 시간표 있다. 네, 시간표 공지로 우리 흑장미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자키분들 시간표 확인하시고요. 불타는 감자, 요즘 바빠요. 네, 얼굴 뵙기 참 많이 힘들고요. 정인이 엄마, 그리고 양산의 미녀, 해피님, 이태호님, 박기용님, 날자님, 엘트포스님, 제이아님, 지니님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인날부 대화방에 엄청나게 많이 자리하고 계셔서 고맙고요. 세이클럽에서도 750YHY님, ANC0354님, 클린, 한스, CLEANHNHS님 잘하고 계십니다. 뭐 세이클럽이든 뭐 인날부든 편안한 곳에서 방송 청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천 눌러주시면 작기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언젠가 그 우리 유튜브 한번 할까봐요. 흑장미님 그 유튜브에서 추천은 뭡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거 하면 정말 하늘호수 방송국이 인기가 하늘을 찌를 텐데 보여지는 어플이 아니라서 살짝 좀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 그만큼 자신 있냐고요? 당연하죠.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입니다. 다음 방송 퇴근을 부르는 여자, 퇴근을 함께하는 여자 악마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시고요. 게시판 데이트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생긴 외모가 어렸을 때 막내딸 같은 느낌이래요. 철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얼굴? 뭐 여튼 그런 얼굴이어서 세상 고생 없이 자랐다 뭐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알고 보면 제가 세상 풍파 좀 다 겪은 사람이라 뭐 여튼 살면서 뭐 그런 이런저런 일 안 경험해본 사람 없겠지만, 저는 어려서 세상 풍파를 다 겪어본 사람이라 뭐 지금은 철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튼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면, 일찍 철들지 마세요. 피곤해요. 일찍 어른되지 마세요. 그것도 피곤해요. 일찍 나이 들지 마세요. 그것도 세상 사는데 힘들어요. 철은 늦게 들고 그리고 편안하게 나를 위한 삶, 내가 세상의 중심인 삶, 그런 삶을 여러분들께서는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요즘 인생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뜬질라. 예, 여튼 너무 일찍 철들지 마시고요. 퇴근은 일찍 하세요. 지금 시간 3시 38분 달려가고 있고요. 퇴근 1시간 전 만나요.

세상이 내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 여러분들과의 데이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러 올 거고요. 행복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함께 하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의 데이트 행복한 마음으로 이야기 나눴고요. 내일은 낮 10시 브라보콘 들고 올게요. 제가 들고 올 거니까 기다려주시고 내일 또 우리 12시에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내일 우리 또 건강하게 만나요.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동안 또 하루하루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행복을 못 느끼시는 분이고, 외로움을 못 느끼시는 분은 행복에 젖어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로움은 정말로 집안에서부터 찾아오나요? 외롭다, 외롭다. 무엇이 그렇게 외로울지 생각을 해보면 외로울 것도 없는데 그냥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왜 외로울까? 사랑스러운 애인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사랑스러운 뭐 가족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솔로인 분들은 외로울 수도 있겠네요. 옆이 허전하니까, 또 여름도 다가오니까. 외롭다고 느끼는 건 함께 웃어줄 상대가 없어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네, 우리 한으로스 방송국 안에서 외로움을 모르게 행복한 대화로서, 행복한 노래로서, 행복한 시간으로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방송 우리 바다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충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루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불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잠시 자리미 비움을 하기 위해서 네, 마지막 선곡과 그리고 또 우리 꼬미남님의 청곡을 연이어 듣고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한 오후죠. 4시 32분. 날씨가 아직까진 맑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흐리멍텅합니다. 주말 내내 그런 것 같아요. 비도 오고, 또 날도 흐리고, 후덥지근하고, 습하고. 네, 이런 날이 계속 반복되는 것보단 차라리 더운 게 낫겠죠. 그죠? 우리 꼬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다시 태어나는 별. 노래가 다 나왔어요. 노래가 나왔어요. 네, 태어날 때까지 16곡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그럼 제 시간에 한번더세 곡이 다녀가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네, 우리 꼬미남님 날도 흐덥지근한데 기분이만은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화이팅 하면서,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랄게요.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오늘 비가 아주 약간 왔습니다. 네, 우리 꽁치님이 사시는 곳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광주죠. 전남 광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네, 그래서 덮어놓은 빗물통 개봉해 놓고요. 빗물을 다 받았는데 거의 못 받았고, 좀 이따 다시 덮어놓아야겠어요. 선풍기를 틀다가 안 틀려니 너무 더워서 강도 1로 틀고 있는데 춥네요. 근데 선풍기 바람을 많이 쐬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살짝 기침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틀고 있습니다. 좀 목감기, 기침감기 때는 에어컨, 선풍기를 피하는 게 좋죠. 찐감자루에 2개씩 먹고 있는데 어제 남은 거 하나와 오늘 못 먹은 하나가 있고요. 오늘은 추가로 엄마가 안 드신 삶은 계란 한 개를 획득했습니다. 득템이죠. 예. 저 계란이를 드실까? 안 드실까? 안 드시다면 내 건데. 벼르고 있었죠. 안 드시기만을 벼르고 있었던 거죠. 네. 저는 삶은 계란만 있으면 냉면이 생각나니까 이따 저녁에 마트에 가서 냉면 1세트 사와서 먹어야겠어요. 그래도 저희 아들도 냉면 하길래 주말에 충주 롯데마트를 갔다 왔어요. 네, 냉면도 원뿔 하면서 세일하는 품목들이 많더라고요. 그 전날 하나로 가서 냉면을 한번 해줘봤는데 맛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조미료 맛이 팍팍 나서. 근데 시식을 해보더니 이거 맛있대요. 그래서 또 사왔습니다. 요즘 여름이니까 냉면들을 많이 찾나 봐요. 비빔면, 냉면, 별걸 다 찾습니다. 제가 주말에만 면 종류를 해주는데 요즘 아주 골고루 찾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냉면과 군만두 먹을 수 있습니다. 악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근데 냉면에는 양념갈비, 그리고 군만두에는 짜장, 짬뽕 이런 게 어울리지 않나요? 어제 저희도 가게 페인트칠을 아 아니 도배를 새로 해서 오후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꾸역꾸역 몸을 이끌고 청소 좀 하고 비빔국수를 해 먹는다길래 그래 간단하게 먹자 했더니 비빔국수에는 삼겹살이가 국룰이래요. 그러면서 또 삼겹살과 함께 먹고 왔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우리 꽁치님 먹는 즐거움, 행복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대신 건강을 생각해서 적당히 드시고 조금씩 많이 드시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무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잠깐 아이가 수박 달라 그래서 수박 썰어 주는 바람에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다음부턴 한번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아, 요즘에 수박도 AI가 당도 측정해서 판매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AI가 고른 수박을 어제 사왔습니다. 그제 롯데마트 가서 갔는데 AI가 선별했대요. 그래서 시식을 했을 때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정말 달더라고요. 그래서 크기 키로수로 별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만원 세일을 해도 2만 원 기본이 2만 원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비싸도 아이들이 먹고 싶다 그러면 사게 되잖아요. 제걸안 사도 아이들이 먹고 싶다 그러면 금액을 떠나서 그래 사주는 편인데 옷을 잠옷을 제 동생이 사줬어요. 득템했어요, 저도. 그래서 수박을 어제 썰어서 내려고 넣어놓고 먹었는데 달아요. 겁나 달아요. 아삭하면서 달더라고요. 여기도 맹동 수박이 참 유행인데 맹동 수박 하면 알아주는데 광주도 마찬가지로 우리 꽁치는 무등산 수박을 알아주잖아요. 여기는 맹동 수박인데 여름철에는 뭐니 뭐니 해도 수박이 있죠. 많이 먹으면 화장실만 많이 가죠. 시원하게 먹기 좋은 수박. 지금이 한참 맛있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할라 망관님 하루 종일 부르득 소리내며 월요일을 잘 버티고요. 퇴근길에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는데 부르득 가니까 아침에 등교길에 차 엔진이 뭐가 잘못됐는지 매미 우는 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엄마 매미 나오나 봐. 아직 아닌데 차 시동 소리인데 이랬는데 이제 매미가 기다려지는 여름 날씨네요. 월요병 그러고 보니까 다들 월요병 있죠? 아이들도 월요병이 있더라고요. 큰아이가 엄마 엄마도 월요병 있어? 이러길래 엄마도 있어. 그래도 엄마는 좋잖아. 우리 학교 가고 나면 엄마 또 쉬잖아. 이러는데 뜬금포로 한마디 한마디씩 내뱉는 아이들의 말에 가끔 멘붕이 올 때도 있고요. 가끔 어이가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 필사마님은 네, 월요병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월요일을 버티고 있었기에 화요일을 맞이할 수 있고 또 화요일을 잘 버텼기 때문에 수요일이 오는 거고 월화수목금 잘 힘내서 버티다 보면 또 행복한 주말이 기다리고 있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매번 또 새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보내는 게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필사마님도 네 남은 월요병 치유 잘 하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감사하면서 안전운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청해주신 거 전해드릴게요. 누굴 그리 사랑하고 싶을까요?

0: 네, 1시간 지났습니다. 5시 1분이네요. 이쯤에서 무더운 날씨와 딱 어울리는 곡들로 해서 세 곡 선곡을 했습니다. 또 대화방에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 분들, 새로운 분들을 투하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세 곡 듣고 네, 우리 햄버거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1: 불타오르네.

0: 파이어 파이 파이 파 파.
1: 네, 우리 햄바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악마 누나 청군 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잘 들을게요. 네, 주말 후덥지근한 주말 네, 잘 보냈습니다. 할 일 하면서 스다크도 했어요. 네, 피곤한 주말을 보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월요일이다 보니까 좀 쉰 것 같아요. 우리 햄버우님은 또 토요일도 근무하셨죠? 일요일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잘 보냈으니까 오늘 씩씩하게 출근하셨겠죠. 한 주도 무더위가 극성일 텐데 건강 잘 챙기면서 파이팅 하면서 바카스 피로엠 바카스 비타민 충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Fantastic, baby.
1: 네, 다 같이 놀자. 우리 햄바오님 놀자.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악마님 안녕하세요. 늘 이 시간에 기다려지는 건 뭐죠? 악마님 매력에 빠졌는가 봐요. 빠져 매력에 빠져. 퇴근도 많이 해서 많이 빠져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정신없이 보냈어요. 지금 아들 잠시 낮잠 자는데 자는 타임에 밀리 할 일 잔뜩 해야 합니다. 약 2시간 아니에요. 힘드네요 하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방송 타임에 순간순간 일어나서 빨래도 널어야 돼요. 지금 못 널고 있어요. 탈수가 다 돼서 널어야 되는데 못 널고 있네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도 주말 아이와 함께 잘 보내셨나 모르겠어요. 날씨가 후덥지근해서 아이가 짜증을 안 내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아이들은 더우면 잠도 설잠 자고 그리고 자는 시간이 보통 2시간을 예약하는데 습도나 온도나 이런 게 안 맞아 버리면 30분도 안 자고 막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가동을 하는데 역시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에는 무풍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은은하게 시원하니까 아이들이 잘 자더라고요. 우리 정인이 엄마 정신없는 틈을 타서 잠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밀린 할 일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아이가 눈을 떠서 빵긋 웃었을 때는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이와 함께하면서 행복한 오후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 주신 곡 네, 이정현의 썸머타임일 거예요. 그래서 썸머타임은 전해드렸고 남은 곡도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햄바오님의 사연을 만난 것 같은데 또 햄바오님의 사연을 만나고 있네요. 그만큼 사연난이 한가하다는 거겠죠? 네, 한 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다음 방송은 우리 흑장미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마감선 올라오면 예쁜 사연들 흑장미님 앞으로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여전히 우리 바오님도 수고가 많으세요. 끝까지 화이팅 하면서 오늘 치매 간다고 하는데 만나게 잡싸요.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할 때는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기둥이 필요하죠. 그 역할을 우리 햄바오님께서 잘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좋은 일들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네, 5시 49분입니다. 저 6시에 마감선 올리고요. 두 분의 사연, 저의 선곡 세곡 듣고 6시 이후에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시 이후에 전해드리고 세곡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퇴근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주말 잘 쉬고 월요일 출근하려니 몸이 찌뿌둥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하루 잘 버티셨어요.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안에서도 하늘호수와 함께해 주신 거 잊지 마시고 한 주도 화이팅. 그리고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새곡 듣고 우리 꼬미남님의 사연 다시 가지고 나올게요.

네, 꽃미남님께서 안녕하세요, 양반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TVN 드라마 오스칸 연애 7월 18일 토요일 밤 9시 10분에 첫 방송입니다. 박은빈 나와요. OST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세요. 아, 드라마 홍보하나 봅니다, 여러분들. 네, 박은빈이 나오는 TVN 드라마 오스칸 연애. 여름철에 어떤 연애가 기다리고 있을지 오싹하다고 합니다. 공포스러운가요? 7월 18일 날, 네, 토요일 밤. 토요일 밤인가요? 금토일인가요? 금요일, 요즘에 금요일, 토요일 방송을 많이 하는데, 아마 TVN이면 토요일, 일요일 밤 같은데, 9시 10분에 첫 방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꼬미남님이 조만간 OST 올리겠죠? 재밌을 것 같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네, 청해주신 거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다녀가셨는데 인피니트는 곡이 송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거 하자 원어스 버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비게일님도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면서 행복한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감선 올렸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정민님 앞으로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또 만났어요. 악마님이 엄마가 혼자 외출 걷기 운동을 다니시게 되어서 좀 수월이 찐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악마님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굿나잇요. 벌써 자라고요? 저 자요? 네, 자고 싶습니다. 우리 꽁치님도 네, 오늘 남은 시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또 엄마가 또 혼자 외출하셔도 걷기 운동하셔도 네, 혼자 다니실 때뭐 지치고 뭐 다칠 수도 있으니까 꽁치님도 동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동반하라는 거 아니고 가끔 우리 꽁치님도 옆에서 짝꿍으로 함께 걷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청해 주신 거 전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 사연 체리님께서 다녀가셨어요. 두 곡 청해주셨는데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를 제가 아이유 버전으로 전해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체리님도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행복한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곡 듣고 이제 슬슬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흑장미님께서 준비 중이신데 예쁜 사연과 충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미입니다. 네, 제가 주말에 계속 음악만 전해드렸어요. 토요일날 그랬고, 어제는 오늘 검진이라 일찍 자야 돼서 스타비님께 맡기고 영화도 보러 갔다 오고 일찍 또 씻고 잤는데 오늘 검진 가서 피를 왜 여섯 개나 뽑죠? 왜 공단 검진? 우리 시아님 뭐지? 나 방송하니까 나가네.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 내시경을 두 번이나 해서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수면으로 했는데 제가 엄청 움직여서 못했다고 잠을 억지로 깨우더니 생으로 다시 했어요. 생으로 사람이 절대 내시경을 할 게 못 되더라고요. 미쳤나봐요. 무슨 용기로 생으로 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목이 엄청 아픕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타비님이 아침에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저녁에 또 하면 너무 힘들까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러 왔습니다. 저녁에 오랜만에 오신 돌림을 위해서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예쁘면 다야 요곡하고 제가 좋아하는 김영석의 신곡이 나왔죠. 젊은 우리 두 곡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헌책방에 그 여름밤 공기를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돌림이 입장하셔서 갑자기 오늘 그 낮에 나왔던 신곡의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예쁘면 다야? 그래서 이 곡으로 빨리 준비해서 전해드려 봤고요. 그 노래방 VS에서 2등한, 원래 1등 할줄 알았는데 2등에서 조금 속상했지만 그래도 네, 너무 여태 목소리 정말 좋지 않아요. 저는 되게 독특하고 너무 맑은, 그 영혼까지 맑아지는 그런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아하고, 또 밴드로 활동을 해서 더 독특해진 것 같아요. 김영수 밴드의 젊은 우리 전해드려봤습니다. 꾸준히 음반을 내줘서 너무 들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꾸미남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 네, 네 곡 더 오늘 신청하면 끝이에요. 하시면서, 노래가 이, 지금 파트 3 나온 거거든요. 16곡, 16명이니까. 네 명씩 네 팀이라 16명의 이제 노래가 다 나왔는데, 저는 아직 한 곡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아까 잤거든요. 오늘 너무 힘들어갖고, 사실 뭐 건강검진했다고 되게 힘들진 않은데 미쳐갖고 내시경을 두 번이나 했더니 거기다가 갑상선이랑 막 초음파까지 다 보고 와서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오늘따라 검진센터에 할머니들이 많으셔갖고 막 되게 뭘 못하셔서 뭐 안절부절하는데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와드리고 했더니 제가 너무 힘들었고. 네, 아까 저 그 뭐죠, 그 누룽지 삼계탕 백숙, 네 그거 먹고 잤어요. 자다 깨갖고 노래는 아직 못 들어봤지만 네, 오늘 우리 미남님께서 청해주신 조윤찬의 곡과 용환, 그리고 김영규의 곡 먼저 들어보고 나머지 곡은 제 개인적으로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또 다들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라 얼만큼 발전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신청하신 곡 저도 함께 잘 들을게요. 오늘도 남은 하루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한 주가 또 힘든 한 주가 되겠지만 늘 안전운전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발에 체인인 우리 돌림. 제가 이 노래 듣고 오빠하고 섰잖아요. 햄버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무나 장미 누나 천국 남기입니다. 계획이 없던 방송하시느라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는 계획이시 살았나요 제가. 그래도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원래 이 주간 시간표를 진짜 여기다 올려놓고 싶었거든요. 좀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들 맨날 뭘 물어보세요. 편성표를 못 보니까. 근데 이걸 너무 올리고 싶었는데 이거 올리는 방법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캡처해서 올려놨더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신청곡 게시판 상단에 공지에 6월 22일 이렇게 써있는 거 누르시면 한 주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간표가 나오죠. 네, 매주 저렇게 주말에 올려놓을 거예요. 금요일까지 다 보셔야 되니까. 네,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바꿔서 또 다음 주 거 이렇게 올려놓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누가 방송하나 언제 하나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자키 개인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원래 방송을 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우리 타비님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뭐 같이 해야죠. 그죠? 같이 있고 같이 있어드리고 싶은데 현재 집 상황이 비상이라 외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장난한 건데 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바오님? 네, 부인이 더 중요하죠. 가정이 더 중요하고 원래 그런 걸 다 챙기고 나서 하늘호수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퇴근하는 길에 잘 들을게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라이크해요. 신청해 주신 곡 소녀시대 포미닛 시크릿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부천산다, 우리 다론이가 좋아하는 부천산다입니다. 듀엣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또 우리 돌이 좋아하네요. 별이 나오니까. 다음 사연입니다. 필사모님 다녀와 주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검진에 내시경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송까지. 부산은 현재 비는 오락가락, 하늘은 흐리네요. 날씨 흐릴 땐 신나는 노래죠.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임지성의 추억 속에 그대 먼저 준비해 드리고요. 비원웨이퍼의 못된 것만 배워서

이 AI 노래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이 조선 힙합은 이 AI 노래들 중에서도 되게 너무 독특하잖아요. 전 좀 대중성을 가진 노래들을 좋아하는 편이라 네, 그래서 조선 힙합 노래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여름이 온다 준비해드려요.

3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은 저희 방 부부장님 이니님께서 오늘 뒷방송 준비 중이십니다. 이니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서늘해서 선풍기 1단으로 틀어놓으면 냉기 바람이 부네요. 저는 선풍기를 안 틀었는데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선풍기를 자꾸 틀어내고 꺼도 소용이 없어요. 자꾸 밟고 지나가서 지 혼자 껐다 켰다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코드를 뽑아야 되나요? 아주 아주 시원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네, 제가 밖에 나가서 검진도 다 하고 왔는데 날이 덥지 않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야식타임 되기 전까지 마트 방문을 마치고 저녁밥 소화를 마쳐야 하는데 잘 해야겠네요. 그래도 목 상태가 안 좋죠. 목을 내시경을 두 번 했더니 하도 긁어갖고 목소리가 별로네요. 장미님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즐겁고 시원한 밤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더 자두의 식사부터 하세요. 스쿨의 곡과 신비의 달리, 아, 이 노래 되게 오랜만에 들을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좋은 노래들 이렇게 또 함께 듣게 되네요. 고마워요, 꽁치님. 좋은 밤 되세요.

짧았어. 이건 단순히 제목 때문에 튼 노래예요. 원래는 제가 우리 카마님께 네 주제곡 해라 하고 준 곡인데요. 네, 오늘 우리 디유님께서 어떤 분 때문에 열받았다고 해서 제목 보고 짜증 좀 가라앉히라고 네, 이 곡을 선곡해봤습니다. 네 눈치 살피고 내가 잘못 본 거라고 그래 널 위해 거짓말할게. 정인이 엄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오늘은 왠지 즐거운 날인 듯 해요. 아들은 말 안 듣고 할 일은 산더미지만 하늘호수 방송 아침부터 듣고 있어서 그런지 좋네요. 좋죠? 네. 저도 간혹 아주 좋은 날이 있고 간혹 아주 짜증나는 날이 있지만 네, 그래도 매일매일 헤쳐나가 봅니다. 신청해 주신 곡 비투비의 그리워하다 이찬혁의 비비 드라라 러브. 그러네요. 제목이 왜 저러죠? 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신청해 주셨는데요. 성시경이 신곡을 냈어요. 외국 가수인 것 같은데 같이 부른 노래가 있어서 네, 이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네, 이 곡으로 대체해서 전해드려 볼게요. 성시경 목소리 나오니까 괜찮겠죠?

저희 방에 네, 그 낭연이 지킴이 우리 철님께서 오늘 간만에 제 시간에도 다녀와 주셨네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철님께서 청해 주신 드래곤 플라이 이거 사연 보고 읽으면 큰일 나겠네. 플라이의 사진이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 요새 정말 좋죠. 계속 들어도 아침에 깰 때 갑자기 일어나면서 이 노래 문득 떠오르게 돼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이무진의 살다 보면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를 해봅니다. 네. 우리 철님께서 또 매일 이렇게 우리 난연님께 네, 선물을 주셔서 하늘호수 방송국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제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지켜주세요.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노래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언젠가 이제 질리만 하면 더 이상 틀지 마라고 해야겠죠. 진짜 예전에 그 어떤 아파트 이런 것처럼 유행 한번 타면 계속 듣게 되는 곡 그런 것 같아요.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설님.

수희님 다녀가 주셨어요. 언제나 우아한 또또미지 장미바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내고 마는 만능 재주꾼 장미 누나 안녕하세요. 외부 방송 멘트로 들었는데 외부 스튜디오 방송 중이시네요. 그런가요? 원래 힘든 월요일이라서 저녁으로 고기 꺼먹고 아직까진 비가 와서 가볍게 전 먹었어요. 아, 전 부치는 분들 덥겠어요. 그죠? 그래도 비 오면 온도가 확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밥씨 방송이신데 식사는 제대로 못 드시고 있는 건 기분 탓이겠지요. 오늘 검진하고 내시경을 두 번이나 하고 와갖고 그러니까 누룽지 삼계탕 먹고 잤어요. 그래서 아직 배가 안 고파요. 방송 끝나고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식사 꼭꼭 챙겨 드시고요. 방송 힘내세요 하시면서 백천강의 사랑했지만 이해지의 이 밤이 지나면 요곡은 싱어 아니 우리들의 발라드 6인 버전 도라도의 세월이 가면까지 모두 준비해 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신청곡 체리님이 신청곡 가지고 나올게요. 그 우삼겹 2kg 다 먹고 2kg 또 주문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검진하고 그 병원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치커리랑 상추도 사왔어요. 그래서 내일 오면 내일은 네, 고기 구워서 상추랑 먹을 거예요. 잘 먹어야지. 오늘 진짜 내시경을 두 번 했더니 내정신이 아니네요.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해. 자, 저는 잠시 후에 마지막 멘트 들고 올게요.

자, 마지막 신청곡은 체리님께서 전해주신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전해드리며 오늘 저는 물러갑니다. 저는 내일 방송 없고요. 모레 2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인연이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시원해서 좋은 밤, 그런 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래요. 자, 이 늦은 밤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모두 감사했어요.

노래는 참 신기합니다. 어떤 노래는 그 시절의 계절로 떠올리게 하고요. 또 어떤 노래는 오래전 함께했던 사람의 얼굴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노래는요, 말로는 다 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래 곁에 두게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하루와 닮은 노래, 또 지친 마음을 토닥여줄 노래, 그리고 문득 따라 부르게 되는 반가운 가요들로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네, 하루 끝에 죽음은 허전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유난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리웠던 분들도 이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머물러 주었으면 좋겠고요. 네, 좋은 음악은 늘 그렇듯이 우리 마음 가까운 곳에 먼저 와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네,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또 편안하게 또 비타민 같은 시간,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려요. 네, 우리 조금 전까지 우리 흑장미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출발해 볼까요? 오늘도 11시까지 우리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뮤직 큐.

네,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울호수 방송국 인희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 외에 와우 라디오도 함께 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거예요. 네, 함께 하시는 분들, 네, 편안한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아, 우리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희의 가요 풍경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조선 힙합의 여름이 온다. 네, 이 곡 띄워드렸는데요. 우리 아마 흑장미님 시간에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못 봐가지고. 네, 덕분에 뭐 신나는 곡, 또 특이한 곡, 가사가 재미있는 곡 한 번 더 들었죠. 그쵸? 네, 음악 신청란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네, 풍경지기 이니님 오셨습니까? 네, 전 잘 왔습니다. 네, 사마는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이 더해진 하늘옷의 야경 보려고요. 네, 부산은 하루 종일 비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 야경을 못 봤죠. 하늘옷의 야경으로 대리만족하겠습니다. 네, 감사히 2시간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맞아요. 야경은 늘 눈에 담고 마음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요. 흐린 날도 이렇게 하늘옷가에서 같이 앉아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신청하신 곡 지금 나가고 있죠. 부활의 비밀, 이승철 씨의 소리쳐, 도요한 씨의 늦은 안부까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인

올해도 또 장마가 일찍 오고 또 길다고 하는데 또 태풍 소식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요. 뭐 가볍게 지나가면 좋았을 거를 뭐 어쩔지 모르겠네. 그쵸? 모두 대비를 해야겠죠? 장마를, 태풍을. 네, 지금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내일과 또 7월 1일, 또 9일, 15일은 쉴새 없이 대표님이 오시네요. 네, 딱히 불편한 건 없는데 더 몸사려야 하기에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겠죠. 그쵸? 그래요. 은근히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쿨하게 뭐 어차피 지나가야 될 거면 마음이라도 긍정 마인드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도 무난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늘 반가운 우리 누나, 오늘도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네,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죠? 다시 일요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 우리 장미님이 그냥 앞으로 오는 걸 기다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요.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거라면, 그래요. 그냥 기분 좋게, 쿨하게 보내야죠. 뭐, 별수 있어요. 그쵸?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우리 비타민 같이 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스위트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조지의 좋아해, 박재정 씨의 한 걸음, 멜로망스의 우리의 이야기까지 함께 합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신청곡 신청합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화이팅 하셨는데, 우리 꽃미남님의 월요일은 어떤 하루였을까요?

네,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한 주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을 나설 때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 있죠. 네, 오늘도 곳곳 지역에 따라서 비가 온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은 괜찮은 날이었거든요. 네, 갑자기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럴 땐 가방 속 우산 하나가 참 고맙게 느껴지죠. 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땐 그냥 아무 말 한마디 없이 커피 한잔 건네주는 사람, 또 아무 이유 없이 걸어온 안부 전화, 그리고 문득 흘러나오는 익숙한 노래 한 곡. 네, 그 작은 것들이 때로는 마음을 적시던 걱정을 막아주는 우산이 되어주긴 주곤 하죠. 행복이란 멀리 있지 않아, 바로 지금 여기야. 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어주는 음악 한 곡 한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야기 조용히 쌓여.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온도의 우리의 여름, 헌책방의 그 여름 밤 공기, 어반폴리의 이상하게 그래,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 한으로소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이에요. 계속 도망가지 말고 이제 나의 사랑 내게 끌어줘 한두 번에. 네, 지금 시각 10시 3분을 막 통과하고 있네요. 네, 오늘 월요일인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여러분도 그럴까요?

네, 오늘은 좀 업무가 좀 여러 업무를 처리를 해서 좀 많이 바빴거든요. 그리고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님들과 함께 하니까 저는 막 힘이 샘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우리님들도 지금 시간은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니와 함께하는 가요 풍경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이니에가요 분경 2부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네요. 이니님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야식 먹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만간 시간 내서 마트 방문을 해야겠네요. 군만두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요. 만두를 꺼내놔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안 그래도 후라이팬에 금방 구워지더라고요. 어젯밤에 편의점에서 세 봉지 사온 거 두 봉지 어제 먹고 남은 거 하나 처리할 것입니다. 네, 어제는 커피를 안 사와서 좀 아쉬웠는데요. 오늘은 커피나 다른 음료도 사오려고 합니다. 이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만에 시원한 밤이에요. 즐겁고 신나게 잘 보내시고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네, 군만두. 네. 아, 군만두는 이렇게 후라이팬 달궈서 이렇게 요즘은 에어프라이기에 많이 굽긴 하는데 후라이팬에 구울 때는 군만두 구운 다음에 가장 나중에 물을 살짝 넣어서 뚜껑을 탁 닫잖아요. 그러면 그 습기가 딱 이렇게 모아지면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맛있어지거든요. 저는 가끔 그렇게는 먹긴 하는데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네, 아무튼 우리 꽁치님

근데 지금쯤이면 야식은 드셨겠죠. 네, 육개장으로 한 세트 하고요. 군만두와 냉면요, 물냉, 비냉 다 가능합니다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비냉을 좋아하나요? 물냉을 좋아하나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상에다 한번 써보세요. 저는 비냉을 좀 그래도 좀 선호하는 편이라 네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널 사랑해 멀어지는 네, 대화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니까 다 물냉이요. 물냉을 좋아하시는구나. 선인의 추억님은 비냉. 네, 그러네요. 아무튼 뭐 어떤 걸 먹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뭐 그쵸? 네,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 엠블랙의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리고 2PM의 해야 해, 동방신기의 하이야야 여름날까지 함께합니다.

인연이 신청해요 하시면서 우리 꼬맹이 쩡이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더 수고해요. 하트 꽁꽁꽁꽁꽁. 네, 우리 꼬맹이 쩡이님도 하루 잘 보냈어요. 네, 한 주도 한우로수와 더불어 행복하게 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날려드릴게요. 꽁꽁꽁. 네, 신청하신 곡이죠. 박봄의 음성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그 다음에 쿡의 위스 박원 수지가 부른 기다리지 말아요까지 함께 할게요.

네, 제 시간에 마지막 사연 만나볼게요. 리디우님 다녀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냥 그런 하루였어. 웃기도 하고 지치기도 한. 이니 언니 안녕하세요. 방긋방긋이에요.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방긋방긋이에요. 네, 비 소식이 없었는데 새벽부터 오락가락하며 하루 종일 내린 비가 왔습니다.

네, 이상하게 오늘따라 축축 처지는 게 영 안 좋더라고요. 역시나 오늘은 안 좋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또 한 걸음 걸어가 본다. 내일부터 일하기로 했는데 취소가 되어버리고 또 엄마 병원 가는 길에 쾅! 차 사고도 나고요. 병원 갔는데 딱히 저희 차례에서 선생님이 응급수술을 들어가시고요. 2시간 반 만에 선생님을 뵙고 집에 왔습니다. 네, 집에 오니 긴장이 풀린 건지 또 몸이 아파요. 오이고. 또 새로운 햇살이 비출 테니까 그냥 그런. 네, 하지만 이미 벌어지고 지난 일 매운 떡볶이 먹고 스트레스 풀고 기분도 업업 해야겠습니다. 디저트로는 아이스크림도 먹을 거예요. 네, 빵빵한 배 두들기면서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트 꽁! 네, 이미 벌어진 일 지나갔잖아요. 그쵸,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 게 맞아요. 뒤를 본다면 뭐 미련을 가진 것? 근데 미련 가질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날씨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날씨가 우리 인생의 삶하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잔뜩 흐린 날,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그 다음 날은 하늘이 굉장히 맑고 예뻐요. 그쵸. 네, 내일은 맑을 겁니다. 네, 우리 디우님 아자아자. 네, 오늘도 기분 좋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한 두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분주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음악과 이야기 사이에 잠시 머물다 보니까요. 마음도 조금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누군가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계실 테고요. 또 누군가는 하루를 정리하며 조용히 이 시간을 듣고 계셨을 텐데요. 오늘 방송이 그 모든 하루의 끝에 작게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목요일 9시, 금요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마지막 신청곡 중에서 이창섭 씨의 365일 네, 띄워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네, 우리 리디유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은요, 울랄라 세션의 한 사람, 화사의 LMM. 네, 이 곡 참 좋네요. 노래 참 잘 부르네요. 그쵸?

끊임없는 다툼 끝이 없는 한숨 늘어지는 아픔 신경은 날카롭고 하는 말은 비수의 모든 일의 실증 어두운 방 안을 비집고 들어갔던 날 그 누구 한 명쯤은 나를 돌아봤을까 힘겹게 겨우 하루 보냈었던 오늘 난 몇 번 웃었나 그게 과연 진심이었나

0: 마음속은 다 몰라준 채 웃어넘길 줄만 아는 그런
1: 모습이 난 싫더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호루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말 휴일은 잘 보내고 오신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6월도 이제 다 갔네요. 다음 주면 6월의 마지막 주가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7월도 함께 있는 주가 되네요. 와,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멀게만 느껴졌던 7월. 7월 하면은 장마가 먼저 생각나죠? 예, 여러분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활기차고 기분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또 이번 한 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겠죠?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이 밤의 끝을 잡고 1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전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편한 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출발할게요. 나니엘 가요비타민 쇼터문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고요. 신청곡 남겨주실 때는 간단한 사연 남겨주셔도 되고요. 다만 신청곡 올려주실 때는 가수 이름과 제목은 꼭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꼬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더 스카우트 다시 태어나는 별 주말에 16곡이 나왔어요. 오늘 16곡 다 신청했어요. 4곡 신청하면 끝! 원래는 다른 곡 선곡했었는데 바꿨어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 어떤 곡을 선곡하셨을까 막 궁금한데 어떤 곡 선곡했었는데요? 다른 노래 뭘 선곡했을까? 예, 앞전에 진현준 씨의 노래 I Feel Good라는 노래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채아람의 수많은 이유로 사랑할게, 차솔빈이 부르는 나의 언어, 유신의 그늘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꼬미남님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한 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편한 잠 주무시고 식사 맛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난에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우리 꽁치님도 주말 잘 보내고 오셨어요? 삶은 계란과 만두가 있어서 좀 이따가 깊은 밤에 요리해서 먹어야 합니다. 물냉면과 군만두요. 궁합이 참 좋네요. 저도 물냉면 좋아하는데 군만두랑 합이 좋죠. 아, 맛있겠다. 아, 나는 오늘 야식을 안 먹으려고 딱 참으려고 오늘은 그러고 있거든요. 아, 근데 물냉면과 군만두라고 하니까 아, 또 고민되네요. 아, 너무 과소비하는 것 같아서 음료수는 못 샀습니다. 물통에 물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 놓아야겠네요. 오늘도 심야 방송 수고하시고요. 즐겁고 신나는 시간 이어가세요 하셨는데요. 그래요. 아, 근데 맛있겠네요. 물냉면하고 군만두 생각만 해도 땡기는데. 아, 사실은 오늘 치킨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꼭 참았어요. 치킨을 먹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그거를 혼자서 다 먹을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가 말어 하다가 아이 귀찮아 그러면서 참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냉면이 딱 나오네요. 아, 참. 우리 아연님께서 치킨 드셨다고요? 잘하셨어요. 저 대신. 예. 안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라서 먹어도 살찌고 안 먹어도 살찌고 물만 먹어도 살찌고 살찌는 체질로 바뀌다 보니까 예 그냥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요즘은 주제지의 사랑, 정피트의 그댄 내게 천국, 케일의 가슴이 뛴다까지

가슴이 뛴대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요. 그대만 보면 가슴이 떨린대요. 블랙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페퍼민트의 그대만 보면 가슴이 떨려요. 예, 참 좋을 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술도 못 넘기고 잠도 잘 수 없고 많이
1: 지금 하라면은 못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 집에 규칙이 있었어요. 김밥은 딱 30줄만 싸는 걸로.

한달임용 밥솥에다 하면 딱 좋아요. 30인분 정도 나오니까 딱 좋고, 그리고 쉽게 할 때도 되게 편해요. 집에 큰 들통이 두 개, 세 개 정도 있고 그래서 그 대용량으로 뭔가를 할 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신청난의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이상은의 언젠가는,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오랜만에 듣게 되네요. 저도 어저께인가 갑자기 이상우의 바람의 옷깃이 바람에 옷깃이 날리던 이 노래가 갑자기 흥얼흥얼 거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상우의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체리님께서 예,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 노래를 딱 신청하는 순간 아 맞다, 이상우의 내가 노래 그거 선곡한다고 선곡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까먹었다. 예,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셨는데요. 채미님도 오늘 고생하셨어요. 한 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의 노래 언젠가는이라는 곡부터 함께 할게요. 그리고 아연님의 신청곡 중에서 한 곡 먼저 준비해놓고 있어요. 권진아의 Lonely Night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니언니다. 나니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오랜만에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언니 방송은 오랜만에 듣는 건 아니지만 신청 사연은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무지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에 민원인 분들이 거의 안 오셔서 엄청 한가하게 일하고 있고요. 방통대 계절학기 두 과목 강의 듣는 것도 오늘부로 다 들었네요. 다음 주 토요일이 시험인데 시험 대비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룸메 언니랑 치킨도 먹고 산책 겸 조금 걷다가 들어왔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잘 가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근무하면 이제 쉬니까 좋습니다. 끝까지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아자! 언니, 날씨가 비도 오고 오락가락 하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아프지 마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언니. 하트. 사랑해, 하트. 예. 사랑의 하트까지 남겨놓고 가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아연님 한참 바빴죠. 5월달에 6월달까지인가? 아니야. 6월달까지 많이 바빴을 것 같아요. 이제 좀 한가하니까 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일에 적응이 좀 될 만하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죠? 좀 할만하다 싶으니까 끝날 때가 됐네요. 엄청 한가한데 말이죠. 이제 시험 대비 공부도 잘 하시고요. 마무리를 기분 좋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제 근무 끝나고 나면 아마 한동안 좀 쉬셨다가 또 준비하셔야 되겠죠? 또 이제 그때는 아마 이럴 거예요. 면접을 봤는데요. 면접 봐야 되는데요. 연락이 안 와요. 이러면서 아무튼 늘 응원합니다. 아연님 화이팅.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김세정의 두 사람, 그리고 갑자기 조정석 씨의 노래가 듣고 싶어졌어요.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안녕하세요. 선곡 이래도 될까요? 갑자기 이게 마구마구 떠올랐어요. 안 되면 말해주세요. 지난주에 남기고 싶었는데 내시경약과 사투를 벌인다고 선곡이고 뭐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래 들고 왔지요. 그럼 겹치기 전 후다닥 올릴게요. 예, 오늘은 선물에 대한 노래 제목으로 예, 신청란을 다녀가 주신 행복하자 일님 반갑습니다. 예, 윤미래 선물, 유엔의 선물, 멜로망스의 선물 이래도 될까요? 하셨는데 이래도 됩니다. 예, 선물 잔뜩 놓고 가셨어요. 산타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놓고 가셨어요. 와우. 그럼 우리 유미래의 선물이라는 곡부터 행복하자 일림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예, 건강검진은 잘 받고 오신 거죠? 예, 수면 내시경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물론 가정이 좀 힘들었지 막상 그 내시경 할 때는 모르잖아요. 자니까. 예, 아무튼 우리 행복하자 일님 이제 하나 끝나고 나니까 시원하죠? 개운하죠? 예, 잘하셨어요.

행복한 사랑 일림의 신청곡이었죠. 선물이라는 노래. 예, 찾기도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철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빵 냄새 나요? 버터가 아니고요. 고유준의 나만의 슬픔 주장력의 체인지 이무진의 살다 보면 감사합니다라고. 아니에요. 나에게 선물은 치킨, 회, 생선? 해조류, 해물 종류, 이런 것들. 철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즐겁고 편한 밤. 가장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시죠? 예, 철님 맞죠?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철님의 신청곡 고유진의 나만의 슬픔이라는 곡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두 시간이 훅 지나갔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한 주의 시작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아트의 여름에는 이란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물 주신 분들, 추천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엄청난 다녀가신 분들, 예,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철님, 꽃미남님, 꽁치님, 체리님, 정인이 엄마님,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꽃미남님, 꽁치님, 체리님, 아연님, 행복하자 일님, 철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안에서 밖에서 함께 청취해 주신 우리 가족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대화방에서 이야기 나눠주신 별바라기님, 철님, 체리님, 아연님, 그리고 행복하자 일님, 그리고 고기 조아님,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한올로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난이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한올로스 자키 난이었습니다. 쇼톱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히 편의식 주무셨습니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 어제부터 이제 날씨가 흐려지면서 비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나기 소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은 소나기가 대신 강한 자외선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국의 날씨 보면 오늘 중서부 지방 맑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계속해서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제주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남해안은 오늘 낮까지, 부산, 울산과 동해안은 밤까지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1.5도, 대구 18.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 서울 30도, 광주 28도까지 오르는 등 서축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 22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접근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스타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에 방송 예, 보내주신 우리 흑장미님, 그리고 어제였던가요? 그제였던가요? 날씨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우스님도 방송을 해주셨었죠. 예, 주말 방송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이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으로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원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위주의 힙합 이런 곡들은 신청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이 안됐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사연 구루비 선데이님 다녀가 주셨어요. 터보에 애인이 생겼어요. 이은미 애인 있어요. 자우림 애인 발견 정해 주셨습니다. 어제 형이 없다고 석구리 형이 이렇게 채택했어요. 터보 형이 애인이 생겼어요. 카카. 그 말이 아니라 어제 엊그제 여행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터보에 애인이 생겼어요가 이렇게 나오길래 요즘은 이제 차에 곡 제목이 뜨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터보 형 저 애인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란다라는 말을 한 거죠. 예, 그 말은 우리 루미님한테도 해당이 되네요. 좋은 소식들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기분 좋게 출발하고요. 장마가 이제 조만간 시작할 차인데 빗길 운전 항상 조심하고 오늘도 안전운행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와우님 신청 사연입니다. 솔리드 잠든 널 포켓 속에 DJ DOC의 슈퍼맨 이오스 넌 남이 아냐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버님, 안녕히 주무셨나요? 이로가 다음주 기말고사여서 저도 덩달아 느껴졌더니 피곤하네요. 아이들 등교하면 살짝 더 자야겠어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토버님. 다음주 큰아이 기말고사군요. 맞아요. 저희 아들 예, 대학생인데 오늘 기말고사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함께 늦게까지 챙기다 보니까 잠이 부족한 아침 맞이하셨군요. 시험 앞두고 있는 아이보다 옆에 함께 신경 쓰는 부모님이 더 피곤할 때도 있죠. 그래도 함께 해주는 마음이 아이한테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 학교 보내고 잠깐이라도 눈 붙일 수 있으면 푹 쉬면서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면 좋겠네요. 월요일이라 또 대청소 하셔야 되나? 기말고사 준비도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고 와우님도 오늘 무리하지 말고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필사마님 다녀오셨습니다. 10cm의 스토커 강균성 김장훈의 한이 정인 오르막길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터보님. 개국 특별방송 이후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탁하셨습니까? 전 오늘도 변함없는 모닝근무입니다. 어제는 비가 왔다 갔다 했던 부산은 오늘은 구름이 낀 날씨예요. 오늘의 노래는 히든싱어 시즌 8에 나온 가수들 노래입니다. 감사히 2시간 잘 듣겠습니다. 예, 제가 개국 특별방송 이후로 한동안 좀 뜸했죠. 저도 아침 근무였어가지고요. 다시 안부 남겨줘서 고맙습니다. 변함없이 모닝 근무하고 계시는군요. 꾸준히 자신의 자리 지키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도 어제 비가 오락가락 했었군요. 저희 동네도 그랬는데 오늘은 구름만 낀 하늘, 저희 동네도 비는 안 오고 예, 잠시 숨 고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맑지 않아도 뭐 비 걱정 없이 하루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청곡하신 곡들이 히든싱어 시즌 8번째 출연 가수들 노래군요. 방송한다는 예고는 봤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 짤로 김장훈 성대모사 아마 1등 하셨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 아 그분 대단하시던데요. 그 짤은 돌아다니길래 봤어요. 하여간 바쁜 근무 중에 함께 해줘서 항상 고맙고요. 오늘도 안전하게 일하시고 2시간 동안 음악과 함께 잠시나마 여유 느끼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꽁채님 신청 사연입니다. 유연정의 멜로홀릭, 도영, 김세정, 별빛이 피면, 이진아 두근두근 왈츠 청해 주셨습니다. 토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 공란 다녀갑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어요. 원래는 두 개인데 하나는 내일 가려고요. 토번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쁜 와중에 짬내서 인사와 천국 남겨주셨네요. 오늘 병원 가시는 모양인데 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괜히 마음부터 분주해지는데 오늘은 여유를 두고 하나씩 정리해가는 날 되면 좋겠습니다. 뭐 일정을 욕심내지 않고 나눠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게 우선이니까요. 안부 전해줘서 고맙고요. 오늘도 무리하지 말고 기분 좋은 일 하나쯤은 꼭 만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야옹스님 다녀가 주셨어요. 헌책방의 그 여름 밤 공기, 루나엘의 여름밤은 묘해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오랜만에 방송하러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아기 예방접종이 있는 날인데 언니가 마침 시간이 돼서 소아과 같이 가주기로 했어요. 다녀와서 점심 같이 먹으려고요. 터보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근황 좀 들려주세요. 네, 오랜만에 방송한다고 느끼셨나봐요. 오랜만 맞죠? 그래도 이렇게 기억하고 안부 물어봐줘서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언니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정이 생겼네요. 뭐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날에도 누군가 곁에서 함께 해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잖아요. 점심시간까지 기분 좋게 이어지는